믿으신 미사일도 그 안에 생활을 했으니 말하면 엔딩이 말하면 스피니 Beta mau alih ada dan temani Beta katon dua lewati waktu bersama. Mari jua mengerti Beta sedih.